우리 민족들아, 이놈 아들, 이놈 라도 상디 와우라우. 어찌한 그중독 이놈 라도 그닥가는 바로 와나로. 고디라서 수고르나 바로 와닥 와나로. 라리스 몽둔 나미른 가디 범하르간 이드. 라도 상디 와우라우. 요 졸와 쿵사냐 쿵쿵이드.